0: 啲歌其实成功唔单止系唱嘅两位咧，嗰啲歌词啊个旋律都系咁正嘅，嚟自电影啦。
1: 系啊，男人四十啊嘛。
0: 系啊，我同阿超 B 真系相爱很难。
1: 计啦，我哋唔会。
0: 我唔碾死佢已经好开心。
1: 我哋唔好恨对方已经好。
0: 冇冇冇冇，我哋要相敬如宾。
1: 好好好，冇
0: 问题。系啊，加埋你哋姑。
2: 冇错。
1: 系，咁我哋听日继续相敬如宾啦吓。
0: 好，听日见啦。
1: 拜拜。